0: thou have our complete trust, devotion, and love. O the most glorious, three reunited, utmost powerful, God, Timkutu, and the Son of God.
1: Heartfelt viewers, we thank you for your company for today's episode titled The Secret of the Past and Future, Part 7 of 12,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Up next, we have A Soulful Journey, Inspiring Spiritual Practice Through Art, Part 9 of a multi-part series in English and German, with subtitles in many languages, right after noteworthy news. Please stay tuned to Supreme Master Television for more constructive programming.
2: Being vegan, having peace, doing good deeds, life is a feast.
3: Our programs offer many languages.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schedule and suprememastertv.com/BMD.
4: Naše programy nabízejí více jazyků. Prosím, navštivte suprememastertv.com/schedule a suprememastertv.com/BMD.
5: Also, be sure to follow us on our socials, YouTube, Facebook, Getter, Instagram, LinkedIn, Nico Nico, Pinterest, Reddit, Substack, Telegram, Threads, TikTok, Truth Social, Tumblr, VKNX, previously known as Twitter, in multiple languages by searching Supreme Master TV.
6: A female Buddha will preach the ocean seal. In this time of terrifying upheaval for humanity, remember there is a hope. Prophe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told us that God will send us a safe raft to reach the shore in the midst of fierce storms.
7: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피가 말라서 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는다.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죽어 있다. 열 중 한 가족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6: We can lean on the Savior, the Messiah, or King of all kings to guide us to safety and our heavenly home.
7: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 때, 구시대가 끝날 때 금이 나올 것이다. 금은 구세주의 상징. 전 세계의 나비, 영적인 수행자들이 빛을 보고 올 것이다. 천하만방에 빛이 비추일 때 세계는 완전한 변화의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그분은 이 시대에 천국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봄날이 온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동과 서의 운이 하나 되고 번창하니 잎이 울창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갈 것이다. 오직 여성만이 이 운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6: Here, Nam Sa Go specifies that the Savior who will come during the apocalyptic times will be a female.

0: 인내를 갖고 가시를 자르고 또 잘라내어 오른쪽의 사람은 사업을 성취할 것이다.
1: In accordance with Confucian tradition, which was prevalent in Korea during Namsa Go's era, it was customary for women to sit on the right side and men on the left when people gathered together. The term right you again suggests that the savior would be a woman.
0: 활시위의 화살이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데 여자 부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이 기일인가. 시비와 풍파가 끊이지 않네. 역경을 어찌 피해야 하는가 하니 묵묵부답으로 쉬지 않고 나아갈 뿐이네.

0: 십승 진정한 가르침의 위대한 왕은 전능한 신이시며 악을 극복하는 해인 수행법을 전수하는 진인이시다. 해인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분이 정시 올바른 자로 천국의 황제이다. 그는 모든 덕목을 상징하는 진인이시다.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근절하기 위해 어머니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여기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구세주가 여자 부처임을 강조한 것 항상 외우며 해인을 수행해야 한다.
1: Nam Sa Go clearly predicted that the symbol used by the heavenly emperor would be the ocean's seal. Indeed, the direct transmission of Dharma from a master to disciple is known as mind seal or initiation, yin xin. Moreover, Supreme Master Qinghai's name in Chinese means pure ocean. Therefore, ocean seal also means initiation by Supreme Master Qinghai.

0: Thou have our complete trust, devotion, and love, O the most glorious, three reunited, utmost powerful, God, Timkuotu, and the Son of God.
1: Heartfelt viewers, we thank you for your company for today's episode titled The Secret of the Past and Future, Part 7 of 12,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Up next, we have A Soulful Journey, Inspiring Spiritual Practice Through Art, Part 9 of a multi-part series in English and German, with subtitles in many languages, right after noteworthy news. Please stay tuned to Supreme Master Television for more constructive programming.
2: Being vegan, having peace, doing good deeds, life is a feast.
3: Our programs offer many languages.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schedule and suprememastertv.com/BMD.
4: Naše programy nabízejí více jazyků. Prosím, navštivte suprememastertv.com/schedule a suprememastertv.com/BMD.
5: Also, be sure to follow us on our socials, YouTube, Facebook, Getter, Instagram, LinkedIn, Nico Nico, Pinterest, Reddit, Substack, Telegram, Threads, TikTok, Truth Social, Tumblr, VKNX, previously known as Twitter, in multiple languages by searching Supreme Master TV.
6: A female Buddha will preach the ocean seal. In this time of terrifying upheaval for humanity, remember there is a hope. Prophe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told us that God will send us a safe raft to reach the shore in the midst of fierce storms.
7: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피가 말라서 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는다.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죽어 있다. 열 중 한 가족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6: We can lean on the Savior, the Messiah, or King of all kings to guide us to safety and our heavenly home.
7: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 때, 구시대가 끝날 때 금이 나올 것이다. 금은 구세주의 상징. 전 세계의 나비, 영적인 수행자들이 빛을 보고 올 것이다. 천하 만방에 빛이 비추일 때 세계는 완전한 변화의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그분은 이 시대에 천국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봄날이 온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동과 서의 운이 하나 되고 번창하니 잎이 울창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갈 것이다. 오직 여성만이 이 운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6: Here, Namsago specifies that the Savior who will come during the apocalyptic times will be a female.

0: 인내를 갖고 가시를 자르고 또 잘라내어 오른쪽의 사람은 사업을 성취할 것이다.
1: In accordance with Confucian tradition, which was prevalent in Korea during Namsa Go's era, it was customary for women to sit on the right side and men on the left when people gathered together. The term right you again suggests that the savior would be a woman.
0: 활시위의 화살이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데 여자 부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이 기일인가. 시비와 풍파가 끊이지 않네. 역경을 어찌 피해야 하는가 하니 묵묵부답으로 쉬지 않고 나아갈 뿐이네.

0: 십승 진정한 가르침의 위대한 왕은 전능한 신이시며 악을 극복하는 해인 수행법을 전수하는 신인이시다. 해인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분이 정씨, 올바른 자로 천국의 황제이다. 그는 모든 덕목을 상징하는 진인이시다.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근절하기 위해 어머니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여기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구세주가 여자 부처임을 강조한 것, 항상 외우며 해인을 수행해야 한다.
1: Namsago clearly predicted that the symbol used by the heavenly emperor would be the ocean's seal. Indeed, the direct transmission of Dharma from a master to disciple is known as mind seal or initiation, yin qin. Moreover, Supreme Master Qinghai's name in Chinese means pure ocean. Therefore, ocean seal also means initiation by Supreme Master Qinghai.

0: 너무 무거워. 신께서 원하시고 스승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빛기둥과 무지개링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기에 희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스승님께서 프랑스 망통에서 오랜 기간 동수들과 모임을 가지셨던 2015년 말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일일 뉴스를 통해 세계 곳곳의 하늘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보며 저는 예전에 보았던 그 비전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신께서 보여주시는 평화의 징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신의 뜻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깊은 믿음과 경외심이 생깁니다. 스승님, 저는 무지하여 신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궁극의 신과 하나 되신 스승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저의 무지한 두뇌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스승님의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찾아주셨음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일깨워 주시는 존엄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성현들, 그리고 고귀하신 왕들께도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과 신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체가 되신 가장 강력하신 3위, 신과 팀코2 신의 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혜진올림. PS. 최근 태양과 달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장면도 함께 공유해 봅니다.
1: Thoughtful Hejin, we are touched by the love that shines through the sun and the moon. If only humans would pause from the busyness of their daily lives and take a moment to reflect on where the food comes from, perhaps those who eat animal people products would recognize the tremendous number of lives cruelly taken for their meals. It is good to be reminded that we are but a speck of dust, and without the unseen protection of the united three utmost powerful, our lives remain fragile and vulnerable. May you and the resplendent land of South Korea continue to cultivate undivided compassion for all sentient beings. Supreme Master TV Team. PS. Master has a caring message for you. Intuitive Hejin. Thank you for having faith and being receptive to the divine signs guiding us toward peace. God has granted humanity the gift of free will, yet we continue to misuse it, inflicting unnecessary suffering upon one another and causing destruction. This karmic burden creates a barrier that prevents us from fully receiving the countless blessings that grace our earth. May every choice made today bring you and the vibrant people of South Korea one step closer to a future of harmony. Remember that God loves you eternally.
2: It is in fact inhuman and against the principles of non-violence and non-stealing when humans have milk of cows or other species belonging to their offspring. Gurudev Shri Chitrabanyu Ji, vegan.
3: We welcome your heartlines, stories, and or cute, loving animal people clips. Please send them via suprememastertv.com/heartline.
2: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reunited three utmost powerful, God, Timkotu, and the Son of God for saving our beautiful planet and all beings on Earth.
4: Peace is happening around our world.
5: Peace News number 59 of many and counting.
4: There are many countries promoting peace and fostering amity among peoples and governments, etc.
6: January 2024. The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or NATO, says that Ukraine, or URN, will become a member in the future.

0: We can lean on the Savior, the Messiah, or King of all kings to guide us to safety and our heavenly home.
1: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 때 구시대가 끝날 때 금이

0: 것이다. 금은 구세주의 상징. 전 세계인 나비 영적인 수행자들이 빛을 보고 올 것이다. 천하만방에 빛이 비추일 때 세계는 완전한 변화의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그분은 이 시대에 천국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봄날이 온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동과 서의 운이 하나 되고 번창하니 잎이 울창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갈 것이다. 오직 여성만이 이 운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1: Here, Namsago specifies that the Savior who will come during the apocalyptic times will be a female.

0: 인내를 갖고 가시를 자르고 또 잘라내어 오른쪽의 사람은 사업을 성취할 것이다.
1: In accordance with Confucian tradition, which was prevalent in Korea during Namsa Go's era, it was customary for women to sit on the right side and men on the left when people gathered together. The term right you again suggests that the savior would be a woman.
0: 활시위의 화살이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데 여자 부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이 기일인가. 시비와 풍파가 끊이지 않네. 역경을 어찌 피해야 하는가 하니 묵묵부답으로 쉬지 않고 나아갈 뿐이네.

0: 십승 진정한 가르침의 위대한 왕은 전능한 신이시며 악을 극복하는 해인 수행법을 전수하는 신인이시다. 해인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분이 정시 올바른 자로 천국의 황제이다. 그는 모든 덕목을 상징하는 신인이시다.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근절하기 위해 어머니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여기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구세주가 여자 부처임을 강조한 것 항상 외우며 해인을 수행해야 한다.
1: Nam Sago clearly predicted that the symbol used by the heavenly emperor would be the ocean's seal. Indeed, the direct transmission of Dharma from a master to disciple is known as mind seal or initiation, yin qin. Moreover, Supreme Master Qinghai's name in Chinese means pure ocean. Therefore, ocean seal also means initiation by Supreme Master Qinghai.

0: Thou have our complete trust, devotion, and love, O the most glorious, three reunited, utmost powerful, God, Timkuotu, and the Son of God.
1: Heartfelt viewers, we thank you for your company for today's episode titled The Secret of the Past and Future, Part 7 of 12,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Please stay tuned to Supreme Master Television for more constructive programming.
2: Being vegan, having peace, doing good deeds, life is a feast.
3: Our programs offer many languages.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schedule and suprememastertv.com/BMD.
4: Naše programy nabízejí více jazyků. Prosím, navštivte suprememastertv.com/schedule a suprememastertv.com/BMD.
5: Also, be sure to follow us on our socials, YouTube, Facebook, Getter, Instagram, LinkedIn, Nico Nico, Pinterest, Reddit, Substack, Telegram, Threads, TikTok, Truth Social, Tumblr, VKNX, previously known as Twitter, in multiple languages by searching Supreme Master TV.
6: A female Buddha will preach the ocean seal. In this time of terrifying upheaval for humanity, remember there is a hope. Prophe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told us that God will send us a safe raft to reach the shore in the midst of fierce storms.
7: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피가 말라서 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는다.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죽어 있다. 열 중 한 가족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6: We can lean on the Savior, the Messiah, or King of all kings to guide us to safety and our heavenly home.
7: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 때, 구시대가 끝날 때 금이 나올 것이다. 금은 구세주의 상징. 전 세계의 나비, 영적인 수행자들이 빛을 보고 올 것이다. 천하 만방에 빛이 비추일 때 세계는 완전한 변화의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그분은 이 시대에 천국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봄날이 온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동과 서의 운이 하나 되고 번창하니 잎이 울창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갈 것이다. 오직 여성만이 이 운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6: Here, Namsago specifies that the Savior who will come during the apocalyptic times will be a female.